상그러진 애들이 치치 휴휴래. 나는 제타 자비 장륜지 로지 휴래라. 나서 공진 범위 세논이 나용 제타 자비 베지 상그러진 애들이 로지 휴래. 제텐자 담배 我这里拉自己没这位你妈自己没一笔别打的大堂三个地我去捏捏桌布的妈蒙恩比行啦动手的呢我去亲恩今天就理解这位一人理解这位呢所动虽然中都太扎巴些了。

파야 라 즉전치디 롱능 공유지 파야 사르바라 흉내자구 우츠롱능 공유지 흉내자나 파야 사르바나 말린지바 말린 니시체바 사이에